예.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있기에 에프시아미 프리모 나는 너 수원이호 당신 수원인데 당신한테 완나와 구하고 두하고 하지 선호 당황은 프리모 지겸 고마디 아니나 디권에 요원이야 훈훈은 지성 나는 훈훈은 예 나는 지행이 우프리미야 나를 채혼 나는 왔으면 뭐냐 나라니 왔으면 뭐냐 뭐 내게 왔으다 I'm Mary Magdalene.